0: 자 세제 예냐라 목요로 리모스 가야니 대니까 미토카 아니오
1: 그라기라 존
2: 어여버디로 사나 구냐 베로 어디로 기조 부바르카 냐고 까뇨 오세 베노 미야 마노 바사 바르카 냐고
1: 그라기로 올기 외체라 리에 까니게라 Como ver Rungay, o sea, eso le diría a ti, Hugo, eso es. Hijo Caño.
2: A tu vio, en la calle Caño, en cosa nada, el paso tiene un día por. Tú vas a ir, Yusiepna.
1: Cuando Caño, cuando Caño. No sé, un coro, Hugo. Aquí en que cuanga, como.
2: Cuando yo, papá, pero ni cosa nada, anda, un mañana, loca. Mano, ya, yo. Adoro limos.
1: Ayo sore cancela.
2: Tu?
1: Rambira caño.